이미지는 요로 비가 믹스 먹으러 하고 아 그쪽 이게 그쪽 먹이 좋았었는데 에 아마지 저 아니 우리 그러 안 내기 저거 이미지는 아기 타운에기 전에게 내기 저 샬롬 그 저게 녀는 뭐하기 저길래 샬롬 씨 메시틴 이주 다이 빠지는 거 아미 방어 지게 일레 내기 저기 샬롬 그